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UNESCO panel recommends Japan take additional steps at Sado Mine. UNESCO's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recommended that Japan take further steps to adequately reflect the whole history of the Sado Mine site linked to the wartime mobilization of Korean laborers.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강제 노동 역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US and Iran exchange strikes over Hormuz. The US military has been launching attacks on Iranian targets throughout the week, with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saying the Strait of Hormuz would remain closed and that it'll block further trading routes in the region. 60일 종전 MOU 기간이 절반 지난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공격을 수고받고 있습니다. And finally, in sports news, Spain and Argentina to face off in World Cup finals. Spain will head off defending champions Argentina for the World Cup trophy with star players Lionel Messi going off Yamin Yamal. The match is scheduled for 4 a.m. Korea time on Monday. 무적함대 스페인과 작년 우승자 아르헨티나가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4시 FIFA 월드컵 트로피를 두고 결승을 펼칩니다. And these were your top five stories.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핫 이슈들 또 관련 표현들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삼복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북반구에는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물론 한국 등 극한 더위를 겪고 있죠. 하지만 남반구, 특히 아르헨티나 쪽은 강추위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폭염과 한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0: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s professor Lucas Vargas Zapateo. So first, we're going to look to the northern hemisphere. 자, 매년 여름 이 열돔 현상, heat dome이라는 표현 듣게 되는데요. 지금 북미 위에 있다는 열돔이 뭔지 알아보시죠.
1: So a heat dome is essentially a high pressure system that sits over and just kind of parks itself over a particular place in space for anywhere between 5 days and 2 weeks. What the meaningful impact of a high pressure system is that you suppress cloud cover, so you'll have generally clear skies. And the other part of this is that you have a large scale downward motion in the atmosphere, which essentially means that you're trapping all of the energy from the incoming solar radiation near the land surface. So you've got this buildup of energy very, very close to the land surface, which is what can make the temperatures so high underneath the heat dome. So a heat dome is actually one of those sort of scientific names for something that's actually quite accurate, because it essentially acts just like a cap on top of the atmosphere that keeps energy inside and keeps the temperatures very, very warm.
0: 네, 이 열돔, heat dome, 특정한 지역 위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We learned that, sitting there, 그냥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고기압, 구름이 생기는 걸 막아서 이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생각해보면 예쁘지만, 자, 문제는 거기에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해지면서 이 땅으로 태양열을 내려보내고 그걸 또 가둔다고 하네요. So if you think about that, that's kind of terrible. 네, 열이 쌓이고 쌓이면서 더워지는 게 열돔, 즉 굉장히 적절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So definitely a heat dome, like a heat lid. 네, 그렇다면 이 열이 가둬진다, 억제된다, suppress라는 말 들었습니다. S-U-P-P-R-E-S-S. 자, press 뒤에 sub 올렸는데요. 즉 S-U-P, 위에서 뭔가를 누른다인 거죠. So the heat dome suppresses cloud covers, 구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억제한다.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엇을 억제하려는 것,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We can say, you know, when you're not supposed to laugh, 뭔가 엄숙한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에서 친구랑 눈 마주쳤을 때 웃음을 참는다 할 때도 suppress 쓸 수 있겠는데요. So, our eyes met and we had to suppress our laughter. Suppress a smile, 웃음을 참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nd then another term, you probably know this, cap. 자, 모자, cap, C-A-P, 모자. 또 위에 있는 걸 많이 캡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 혹은 상향도 됩니다. 참고로 뚜껑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lid, 이 표면적이 넓은 냄비 같은 것 위에는 lid, 조금 좁은 물병 위에 있는 뚜껑은 ca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 heat dome acts like a cap that keeps the energy inside. 자, 이 뚜껑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를 그 안에 가둬놓는다. And you've probably heard this. The price cap, 즉 가격의 상향점이죠. 이 상향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So what's the price cap for your trip? So that could be your budget. Use that as a verb. Oh, the price cap, or it's been capped at $100, $1,000. 자, 위에 상향을 이렇게 막아놨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Now next, we're gonna go down, down south. 자, 이 남반구의 아르헨티나, 한파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So in general, we expect to see more heat waves and more extreme precipitation in a warmer world. And there's really strong physical reasons for that. That basically just boiled down to the changes in the mean temperature. So as we expect, you know, the mean temperature to go up, we expect our heat waves to increase in severity, and we expect the most extreme rainfall events to become more severe. The cold spells are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Overall, the global trend has been towards much fewer cold spells. But what's interesting, at least to me, is that we do seem to be seeing these events where filaments of air from places that are very far away, so Antarctica is very far away from Argentina, even though they may look close on a map, getting air from Antarctica to Argentina is no easy matter. And it does seem like there's been a slight increase in these kinds of events where bits of air from places where they have no business being end up in places very far away, translating across much of the world.
0: 네, 이런 특이한 날씨들은 우리가 대부분 기후 변화에 대해 예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패턴이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폭염, 극한

0: 폭우 예상 가능하죠. 하지만 한파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한파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또 특이하게도 남극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아르헨티나가 남극에서 꽤 멀죠. 이런 곳에서도 한파가 일어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연구 대상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So, we don't know yet, right? Because climate change is happening. There's still a lot more to be studied. But when it comes to heat, it boils down to changes in temperature. 자, boil, 물 끓이는 boil이 왜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가 뭔가를 끓였을 때, 많이 끓이고 증발시켰을 때 이 냄비 안에 에센스, 소위 액기스라 그러죠. 결국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귀결되다, 결론이 이렇게 되다. So it boils down to changes in temperature. 결국 이 에센스는 귀결되는 것은 이런 기후 변화, 온도 변화가 되겠다. And you can probably say, because I don't know, I'm a pessimist, in the end, it all boils down to the economy. It all boils down to money. 약간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지, 결국 돈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도 들을 수 있는 표현인 거죠. And final one, spell. Really, Haley, spell. Yes, spell. 자, 스펠링 할 때 S-P-L-L 철자를 대다, right? Spell, spell, S-P-L-L. 마법이란 뜻도 있죠, magic spell. 하지만 한동안, 잠깐, 이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도 spell 쓸 수 있는데요. That's why we heard a cold spell. 이 마법같이 추워지는 기간이 아니라 잠시 짧게 추위가 훅 들어오는, 즉 한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That's why we say a cold spell or a cold snap. 이렇게 딱 뭔가 날씨가 훅 추워지는 그런 기간. Or kind of in the olden days. 약간 옛날 영화를 보시면요. Oh, I'm going to lie down for a spell. I'm going to take a rest for a spell. 약간 옛날식의 표현이지만 잠깐 쉬겠다. For a spell.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So climate change leaves us a lot to think about, a lot to feel in terms of temperatures. And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topic, which still has to do with summer.
1: 네, 여러분, 저희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약간 땀이 나는 듯, 왜냐하면 저희 집은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자, 이 불쾌지수, 주변 사람들의 냄새 때문에 더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힘들죠? 자,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근데 한국에는 한국인들은 이런 냄새가 덜한 것 같아. 혹은 드럭스토어에 갔을 때 왜 한국에는 데오드런트가 없는 거냐? 왜 한 종류밖에 없는 거냐? 자, 그렇다면 인종에 따라서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른가? 온라인에서 많이 돌고 있는 말인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This is Professor Lindsay Callen from McMaster University. So first, what determines your smell?
2: So one of the biggest factors in body odor is our age. And one of the main glands, the apocrine glands in the skin, it doesn't become active until we go through puberty. So this is why there's this characteristic idea of body odor in, you know, preteens and teens. And these glands that produce sweat, they can really vary in how active they are and how many of them you have across different populations. And then another major factor is our skin microbiome. So our skin microbiome are all of the beneficial and good bacteria and microbes that live on your skin. And it's actually your microbiome that is consuming your sweat to produce these odorous compounds. Mm. And then a third factor are going to be life, you know, lifestyle factors and things you're doing in your everyday life.
0: 자, if you have kids, you know. 뭔가 아기 냄새가 나던 우리 조카가 좀 저기 좀 멀리 가서 앉아줄래? Why? Age. 자, 냄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나이라고 합니다. 이 몸에서 땀이 나는 땀샘, 특정 샘들은 사춘기에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 나이대가 되면 뭔가 특정한 냄새가 나죠. 또 두 번째는요, 피부에 있는 microbiomes, microbes, 이 미생물들이 각질이나 땀을 먹고 거기에서 냄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식습관, 운동 등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이 단어, BO, Body Odor의 줄임말입니다. 이 특정한 몸 냄새, 땀과 아마 미생물들이 내뿜는 냄새를 뜻하는데요. Then let's try this. Odor, 냄새. 여러분, 냄새를 한영 사전에서 찾아보면 Ready? Fragrance, Scent, Aroma, Smell, Odor, Stink. 와우, 이렇게 말합니다.

0: 하는데요. 일단 무조건 거의 무조건 긍정적이다. Fragrance, scent, aroma. We say aromatherapy, 그죠? Scent, fragrance, 향기를 얘기합니다. Smell, 중립적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odor and stink, 악취, 안 좋은 냄새가 됩니다. 자, 그럼 이 smell 어떻게 쓰냐? 동사로 you smell, 그러면 너 냄새나, 안 좋은 뜻이죠? 한국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oh, you smell nice. 어? 향기 좋은데? 냄새 좋은데? So it's pretty similar in English and Korean. Hopefully, we all smell nice. Alright, then the big question. Genetics. 자, 이 몸 냄새에 유전자가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Probably one of the biggest factors that may lead to this perception of Koreans having lower body odor. So the, this particular gene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some of the compounds that come out in your sweat. And again, this is one of those glands that's turned on during puberty. And so there's certain genetic variations that if you have this variation, you're going to produce less sweat. It's also linked to things like earwax. So if you have this genetic variation, you'll have very dry earwax and less sweat. And so if you have less sweat, you're producing less of these compounds that the microbiome might be feeding on, which is going to also change the amount of bacteria that you have growing and living on your skin.
0: 자, 인종이 아니라 get this, ABCC11이라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이건 땀에서 나오는 compound, 복합체를 만들어주는 유전자인데요. 다시 한번 사춘기 때 활성화되는 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유전자가 있으면 귀지, your earwax, 마른 귀지가 나오고요. 땀을 덜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을 먹고 냄새를 만드는 미생물이 덜 있어서 전반적으로 냄새가 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So that's what we call earwax, earwax. 대부분 동양인들은, 한국인들은 귀지가 마른 귀지인 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wax, 그 촛농처럼 약간 그 진득한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So earwax, 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더러울 수 있지만 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겠어요? Other stuff that comes out of your face. Booger, 코에서 나오는 코딱지죠. What about 눈곱? Eye booger, 정말 직관적이죠. Or eye discharge,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 의학적인 표현이고요. Or you can say 눈곱이 이제 눈에 껴있으면 crusty eyes. You get those in the morning, maybe right now. And this term, 사춘기. 자, 사춘기, puberty, adolescence. 이 둘 다 쓰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왜 다르지? 뭐가 다르지? 찾아봤습니다. Puberty, P-U-B-E-R-T-Y, 신체적인 변화를 뜻한다고 하네요. Adolescence,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So, now we know. And also, now we know why some people might smell. Alright, so let that settle in.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This is Alphaville with Forever You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지는 실향의 아픔을 가진 인물들인데요. 처음에 할아버지도 귀신을 봤을 때는 많이 무서워하고 크게 이제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귀신의 사연과 처지를 알게 되어서는 그 친구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책 속의 귀신의 캐릭터가 무서움보다는 평화를 상징하고 기억과 화해를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Yes, yeah, so she explains, we often think of ghosts as scary beings, and I would definitely agree. But even the scariest creatures can have their own stories and reasons behind them. When we take the time to listen to their stories, we may find that our fear slowly turns into understanding and empathy. And the ghost and the grandfather in the book are both characters who carry a lot of pain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hometown because of the war. And it seems like they get an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situation and eventually become friends. It's a really interesting story. Now, in that sense, the ghost in the book is not a character meant to create fear. Instead, the ghost represents the importance of memory, reconciliation, and peace. Yes, I definitely felt that reading the story. I didn't think it was a scary ghost at all, right? So why did you decide to turn this story, which is based on a real place called Amidong Gravestone Village, into a story for children? And how did that idea come about?
0: 제가 처음 비석마을을 알게 되었을 때는 비석마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이라는 것에 관심이 갔고요. 또 그 묘지들이 일본 사람들의 묘지라는 것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아미동 비석마을에 한 일본 사람이 자기 조상의 비석을 찾고 있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서도 특히 저의 눈길을 끌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비석마을에 한 주민분이 49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일본인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아미동 주민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죽은 사람의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그 미안함과 함께 또 그 일본 죽어서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본인 영령들을 안쓰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석마을이 그 형성된 이유와 또 맞닿을 수 있는데요. 비석마을은 피난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피난민은 고향을 잃었거나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아미동 주민분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처지를 마음 아파하고 가엾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역시 아미동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이고 또 기억해야 될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그 마음이 좋아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Yeah, this is something I think maybe a lot of our listeners would also be a bit surprised about, that this is a real place in Busan. I was very surprised at this. So just let me explain what the author had said about this. So when she explains, first I became interested because it was a village built on top of a cemetery. Later I discovered that the graves were not those of Korean people, but of Japanese people. Now, the residents of Amidong felt sorry about this and, you know, that their village was, you know, and houses were built upon graves. So they felt compassion and sympathy for the spirits of the Japanese people who remained there. Now, this feeling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history of the Bisok village as a village formed by refugees. Now, the residents of Amidong were not thinking of them simply as Koreans or Japanese. They saw them as fellow human beings. Now, they felt the pain and sadness of people who had lost their hometowns and even those who could not return home after death. Now,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think is most important here is She explains the biggest reason I decided to create a book set in Amidong 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g.
3: 3:00 o'clock.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5: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사냥을 연락을 했었어.
1: 피꾸라지 마냥 삐끄덩거리고
0: 20분쯤 걸었나. 갑자기 기적이 들리는 거야.
2: 상황실!
3: 쟤도 삿불 끈다고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모자를 틴대.
4: 예비군이라 봤자 8명인데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와나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9: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1: 'In a ghost in Grandpa's house, the grandfather meets a ghost. The ghost and the grandfather both miss their hometowns, which they can no longer return to. Many things in life are truly precious, but we often take them for granted. The air we breathe every day and the friends and family who love us are all around us. These are like treasures, yet we often treat them as if they are ordinary. I hope this week becomes a time for us to think about how valuable the treasures in our lives really are. Hello, everyone, and we have a special show today. This i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pecial here at the BEFM Kids Club. And as always, I'm your host, Andrew Murphy. To get things started today, we're going to hear Bomul by Jo Jung-gol Tan Pung Kyu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5: 9: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그거 뭐지? 화면 그 장면이 있어요. 하롬 닮은 장면이 있는데
1: 어?
0: 잠라보에 뜨나라 아, 하롬 베이를 보면서 따라했다.
1: 오, 진짜.
0: 피임 아바타 마니 바이래. 아바타 엄청 유명한 영화잖아요. 안 본 사람들도 들어본. 그러니까 하롬 베이를 모티브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장소입니다.
1: 와.
0: 네, 그래서 이번에도 회화를 읽어보고 하나씩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회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롬 베이 당일치기 투어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1: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개인 패를 다철하시겠어요?
0: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1: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이거는 진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베트남에 가시는 한국인 분들은 이거를 미리 유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A가 하롱베이 당일치 투어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또이 문닷 못주인 투어 leaving Halong một ngày 라고 했어요. 여기서 một ngày니까 이제 당일치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tôi muốn đặt 저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đặt 이게 예약하다인데 một chuyến tour, một chuyến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이제 당일치기. 그러니까 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một chuyến
1: 목주요.
0: 네.
1: 목주인?
0: 네.
1: 랑이다 제가 알라 편도.
0: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당일치기 일회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리 빙 할롱 못 ngày 그렇죠. 빙 할롱 하롱 베이 이 베이가 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빙 할롱 못 ngày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투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발음을 또어라고 합니다. 네, 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B가 뭐라고 했냐면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개인 배를 대절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đoàn 이게 뭐냐면 단체라는 뜻인데 gap đoàn 말 그대로 이제 단체 투어로 가시겠느냐? 뭐 한 세트 이런 뜻이죠. gap đoàn hay thuê tàu riêng 여기서 thuê가 뭐냐면 대절하다. 그렇죠. 빌리다라는 뜻이죠. tàu riêng 여기서 tàu가 배인데 리엥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대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가 뭐라고 했냐면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Giá đã bao gồm bữa trưa chưa?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체 투어로 갈게요.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그렇죠?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 다 바우곰. 그렇죠? 자, 이게 가격인데 다 바우곰. 바우곰 이게 뭐냐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다. 근데 여기서 다가 뭐냐면 뭐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 바우곰.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과거형이죠. 뭐 쯔어 쯔어. 그렇죠? 뭐 쯔어. 이게 뭐냐면 점심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 쯔어 쯔어. 이게 뭐냐면 뭐뭐 했냐? 그렇죠? 이미 했나요? 아니면 되어 있나요? 그래서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Giá đã bao gồm bữa trưa chưa?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Dạ có, đã bao gồm ăn trưa trên tàu và vé tham quan rồi ạ. 그렇죠?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자, 거, 네, 다 bao gồm ăn trưa trên tàu, 그쵸? trên tàu, 이게 배 위에서, 그쵸? 다 bao gồm, 이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ăn trưa,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한다, 라는 뜻이죠. ăn trưa trên tàu, 배 위에서, và, vé tham quan rồi à, và, 그리고, tham quan rồi à, vé tham quan, vé가 이제 입장료잖아요, 표, tham quan이 뭐냐면은 이제 그 관광할 때, 그렇죠.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화를 다시 한 번씩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저는 한국어를 할 거고요. 이제 내가 베트남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Tôi muốn đặt một chuyến tour đi Vịnh Hạ Long một ngày.
0: 하롱베이 당일치기 투어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1: Anh muốn đi ghép đoàn hay là thuê tàu riêng ạ?
0: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개인 배를 대절하시겠어요?
1: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Giá đã bao gồm bữa trưa chưa ạ?
0: 단체

0: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1: 야, 거. 다 bao gồm ăn trưa trên tàu và vé tham quan rồi ạ.
0: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회화를 하나만

0: FM 부산 영어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đi tham quan vịnh Hạ Long liền.
1: Ồ. Ở vịnh Hạ Long nổi tiếng nhất đấy là đối với người Hàn ấy, cruise tour, du hành. Ý nghĩa
0: À,
1: tôi
0: là
1: là
0: tour đi
1: Nè.
0: tham quan.
1: Tham quan trên thuyền á.
0: Du thuyền đúng
1: Du
0: không?
1: thuyền này, 거기서 뭐 하룻밤 잘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니까 한국인들한테는. Và mình thì đến ở Vịnh Hạ Long khi mình 10 tuổi hay là 11 tuổi nhé. Nhưng mà vẫn còn gi억에 남아 있어요.
0: 진짜요?
1: 너무 예쁘니까. 와, 진짜 그 섬들이 와, 진짜 그림처럼. 와, 그리고 그 du thuyền 그것도 되게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뭔가 영화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꼬꼬 쌤, phim Avatar
0: Mỹ Lệ, tức là Mỹ Lệ chỉ biết thôi chứ Mỹ
1: không?
0: Lệ chưa
1: À,
0: có xem
1: nhưng mà
0: qua
1: cũng
0: phim
1: biết
0: đó.
1: Avatar đúng không?
0: Đúng rồi.
1: Trong Avatar có 뭐지? 화면, 그 장면이 있어요. 하 롱 닮은 장면이 있는데, 감독이 tự nói là à, Harong Bay를 보면서 따라 했다.
0: 진짜요?
1: Phim Avatar는 như vậy đấy.
0: 와.
1: Avatar 엄청 유명한 영화잖아요. 안본 사람들도 들어본. 그러니까 하롱 베이를 모티브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회화를 읽어보고 하나씩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회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롱 베이 당일치기 투어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0: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개인필은 다철하시겠어요?
1: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0: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베트남에 가시는 한국인 분들은 이거를 미리 유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A가 하롱베이 당일치 투어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Tôi muốn đặt một chuyến tour đi Vịnh Hạ Long một ngày 라고 했어요. 여기서 một ngày니까 이제 당일치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Tôi muốn đặt 저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đặt 이게 예약하다인데 một chuyến tour, một chuyến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이제 당일치기. 그러니까 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một chuyến
0: 목주요.
1: 네.
0: 목 주행
1: 네.
0: là người ta sẽ gọi là 편도.
1: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당일치기 일회성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Tour đi Vịnh Hạ Long một ngày, 그렇죠? Vịnh Hạ Long, Harong Bay, 이 Bay가 Vịnh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ịnh Hạ Long một ngày.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투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발음을 tour라고 합니다.
0: 좋아.
1: 네, tou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B가 뭐라고 했냐면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개인 배를 대절하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Anh muốn đi ghép đoàn hay thuê tàu riêng à? 그렇죠. 단체 투어로 가시겠어요? Anh muốn đi ghép đoàn. 그렇죠. 이게 đoàn 이게 뭐냐면 단체라는 뜻인데 ghép đoàn 말 그대로 이제 단체 투어로 가시겠느냐? 뭐한 세트 이런 뜻이죠. ghép đoàn hay thuê tàu riêng 여기서 thuê가 뭐냐면 대절하다. 그렇죠. 빌리다라는 뜻이죠. tàu riêng 여기서 tàu가 배인데 리잉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한 개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대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가 뭐라고 했냐면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Giá đã bao gồm bữa trưa chưa?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체 투어로 갈게요.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그렇죠?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 다 바우곰. 그렇죠? 자, 이게 가격인데 다 바우곰. 바우곰 이게 뭐냐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다. 근데 여기서 다가 뭐냐면 뭐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 바우곰.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과거형이죠. 뭐쯔쯔. 그렇죠? 뭐쯔 이게 뭐냐면 점심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쯔쯔 이게 뭐냐면 뭐뭐 했냐? 그렇죠? 이미 했나요? 아니면 되어 있나요? 그래서 tôi muốn đi tour ghép đoàn. Giá đã bao gồm bữa trưa chưa? 단체 투어로 갈게요. 가격에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Dạ có. Đã bao gồm ăn trưa trên tàu và vé tham quan rồi ạ. 그렇죠? 네.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sẽ có 네, đã bao gồm ăn trưa trên tàu, 그렇죠?

0: almost got hit.
1: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0: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1: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2: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6 o'clock.
6: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0: continue.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여러분,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9:00 o'clock.